요 민디 저거 마셨어요 불러요 이차 볼표 오차 볼표 차호연션 불었어요 민디 저거 마셨어요 불러요 페이티 저 펠마솥 업버들라시럿